미워서 바꾸주노 내게 미워서 미워서 내게 미워서 바꾸주노 아서 불안해 우라디 아예 Si a quoi font peuple nous sommes là où l'acte Sarafé, n'est Sarafé N'a pas ce soir y'a l'air

아니야 선배. 연인아야 연인아야 연인아요 연인아요. 아 sorry if you're trouble. I just want to thank you. 초보이 초보이 무릎 샴푸하고 꿈꿈꿈꿈가 나야마 두어마마 아야마 논디아샤메마 마포로시아카 숨부루와 샤바 yeah.

싸우며 거비 헤이 으하 어서야 니쿠라 들어와다 내몸 야를 빵 오냐미에 메다와세 오냐미에 니와여 오냐미에 미가부 워워워워 이마라마스 아저냐미에 메다와시 아저냐

수 뛰는 애모노 겉돌다이기나 코토 마프레테메기나 파무카세 원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강원와 아타보미라스연 우파자사우지 아예이 아주레베프레네 원이 바치는 애니웨이 카멘토 난 소가 투하처럼